릴로이 앤더슨의 왈칭 캣, 왈추추는 고양이였습니다. 레나드 슬래트킨이 지휘하는 센트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8월 3일 월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점점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체면 차리느라 점잔 빼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음악 듣는 우리 사이에는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난다. 기분이 좋으면 좋다. 오늘도 이렇게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들, 기분들, 속 얘기들 함께 나눌게요. 가정음악 앞으로 듣고 싶은 음악 또 여러분의 이야기 평소처럼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어색한 안절부절 보이는 라디오 오늘 한 번 더 하니까 제가 2시간 동안 또 어떻게 안절부절하는지 함께 보시면서 또 이야기 같이 나눌게요.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는 KBS 클래식 FM 또는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 또 연주자 자막도 제공해드리니까 곡목 보시면서 참고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마 출발 FM과 함께해서도 많이 했을 텐데 너무 더워서 그렇죠. 이 인사가 딱 맞는 요즘 날씨네요. 5015 쓰시는 분 덥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멋진 한 주 되십시오. 가정음악과 함께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아침도 덥네요. 저랑 엄마랑 땀 흘리며 요리했어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의 루틴이에요. 53559 쓰시는 분. 그래도 엄마와 함께 하셔서 좋겠어요. 지난주 집중휴가 기간이었는데 이번 주가 더 덥습니다. 아, 시원한 파도가 그리워요. 이지수님.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더워서 어제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첫 곡을 귀로 듣는지 코로 듣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 맹한 상태인데요. 함께 음악 들으면서 서서히 이번 주 월요일 아침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렉타임 선율을 따라서 고양이와 함께 산책길 나서 보시겠어요? 중간중간 고양이가 살짝살짝 멈추니까 보조를 좀 잘 맞춰주셔야 돼요. 윌리엄 볼컴 줄무늬 고양이의 산책 태비 캣워크 듣겠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고양이가 더워서 지쳤는지 아니면 주변에 날아가는 나비를 보고 또 마음을 빼앗겼는지 중간중간 살짝살짝 쉬었다가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윌리엄 볼컴 태비 캣워크 줄무늬 고양이 산책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애견인 애묘인 우리 가정음악 애청자분들 많이 오셨네요. 더워도 냥이의 움직임이 상상돼서 행복한 아침이에요. 참고로 저희 냥이는 베란다 그만의 공간에서 그루밍 중입니다. 김지영님. 그리고 실버푸들 나온 견. 아침마다 산책은 필수예요. 호수 주변에는 고양이도 여러 마리 보이네요. 정은숙님. 이렇게 함께 산책하시면서 진짜 듣고 계신 분들은 더 이 음악이 와 닿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아가 돌잔치 끝낸 돌끝맘이에요. 돌끝맘이 뭐예요? 돌잔치 끝난 엄마? 맞나요? 1년 동안 크느라 고생한 우리 딸과 육아한다고 애쓴 우리 부부에게 애썼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9334 쓰시는 분. 아이고 이런 분 앞에서는 어제 잠 못 잤다고 투정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거의 1년 동안 애기 깼다 잤다 하면 잠 못 주무셨을 텐데 애쓰셨고요. 9334 쓰시는 분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정신 번쩍 나게 월요일 힘내면서 시작하세요. 김승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가정음악 가끔 먹어보는 별식이네요. 3811 쓰시는 분. 그러니까요. 예, 가끔 먹어야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질릴 때쯤 되면 총총총 사라지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음악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강화에 상사화가 예쁘게 폈어요.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요. 사티곡은 다 좋습니다. 신청할게요. 6947 쓰시는 분. 상사화가 그 꽃이잖아요. 그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때는 잎이 없고 그래서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너무 슬프지만 우리는 그래도 가정음악 덕분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죠. 사티의 주드브 그대를 원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시카스메라의 목소리입니다.

사티에 주두부 그대를 원해요. 카운터 테너 요시가스메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휴가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7개월 아가랑 처음으로 4박 5일 제주도 여행 가서 지금 짐 챙기느라 바쁩니다. 9967 쓰시는 분. 그렇군요. 아기가 7개월이면 그간 솔직히 조금은 남편분은 뒷전 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오랜만에 휴가도 가니까 남편에게 주두부 한번 해주시죠. 간지럽지만 분위기 좋게 잘 다녀오세요. 9967 쓰시는 분과 남편분께 다정히 커피 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키운 텃밭에서 딴 깻잎, 방울토마토, 상추, 바질에 밥 한 술 뜨면서 가정음악 듣고 있습니다. 뭔가 기르고 키우는 것에 흥미가 생기네요. 1605 쓰시는 분. 안 그래도 제 친구도 직장 내 텃밭이라고 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물도 주고 하면서 이런 걸 기르던데 방울토마토 몇 알을 얻어 먹어봤거든요. 어찌나 알차던지 이렇게 덥고 혹독한 계절에 스스로 연그러가고 야무져져가는 이 토마토를 보면서 참 잘 자랐구나 하는 기특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605 쓰시는 분 식사하시면 또 커피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커피 한잔 하시라고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제니니 얀센의 바이올린과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제니 얀센의 바이올린과 여러 연주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여름나기 만만치 않습니다. 축하할 일들이 있어요. 29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 사이 쓰시는 분. 퇴원 축하 선물로 커피 드셔도 되는 거죠? 건강 때문에 안 드시려나? 안 드시면 뭐 다른 음료로 바꿔 드세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햇살 좋은 아침 다름 아니고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 윤선자 여사님 생신입니다. 저희 곁에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3578 쓰시는 분. 이렇게 자녀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제가 커피 쿠폰으로 한 스푼 더 얹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음악 그리고 커튼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공연이 열렸습니다. 3막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여주인공 마르그리트 이웃집에 사는 마르트 부인이 나오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마르트를 유혹하는 장면이 시작됐는데요. 마르트 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웬디 화이트가 무대 뒤에 있는 계단으로 이동하던 도중 덜컹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역할을 맡은 베이스 르네 파페가 뒤를 돌아보니까 계단 위에 있어야 할 성악가가 보이지 않았죠. 그녀가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걸 직감한 파페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빨리 그녀를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동시에 극장에 큰 소란이 생기는 것도 피해야 했죠. 수십 년 무대에서 온 베테랑 성악가 파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커튼! 커튼! 떨어진 성악가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건 막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파페의 외침에 급히 커튼이 내려왔고 사람들이 뛰어들어와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커튼 밖에서는 공연 관계자가 청중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죠. 그 사이에 화이트의 대역으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성악가가 재빨리 의상을 갈아입었고 30분쯤 후 다시 커튼이 오르고 공연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된 덕분에 웬디 화이트도 크게 다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오페라 무대 위의 커튼은 일반적으로는 무대 배경을 바꿔야 할 때 내려옵니다. 무대를 가린 후 소품을 비롯한 여러 장치들을 운반하고 그 사이에 청중은 중간 휴식을 취하죠. 이렇게 배경을 바꾸는 커튼이 내려오는 횟수에 따라서 오페라는 2막, 3막 혹은 4막 등으로 나누어지곤 합니다. 오페라가 다 끝난 후에도 역시 커튼이 내려오는데요. 그 사이에 박수는 계속되고 성악가들은 커튼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바로 커튼콜이죠. 커튼이 내려온 후 연주자를 불러낸다는 의미를 가진 커튼콜. 오페라뿐 아니라 일반 콘서트와 리사이틀에서도 종종 쓰이는데요. 연주가 끝난 후에 이어지는 박수, 그에 대한 연주자의 화답을 뜻하죠. 공연이 너무나 감동적인 경우 커튼콜은 끝을 모르고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1988년 2월 독일 베를린 도이치오퍼에서 열린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에서 테너 파바로티는 무려 165번의 커튼콜을 받았습니다.

장장 1시간하고도 7분 동안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이 커튼콜은 기네스북에 등재돼서 세계 최장 시간 커튼콜로 기록됐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커튼이었습니다. 그러면 파바로티 목소리로 한 곡 들을까요?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서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흐르는 눈물. 다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 제임스 레바니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입니다.

커튼 이야기만 듣고 차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루치아노 파바로티 사랑의 묘약이 나오니 다시 에어컨 켜고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공부하러 가기가 힘드네요. 9833 쓰시는 분. 나만의 커튼콜을 지금 하고 계시군요. 차 안에서 박수치고 계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좀 지어지네요.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우나프로티 발라그리마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들으셨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휴가들 많이 가시나 봐요. 휴가지에서도 음악 듣는 분들 참 부러운데 휴가라는 기간은 손님이 떨어지는 답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커피 선물은 우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같이 듣던 동료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네요 라고 9836 쓰시는 분. 이 생각을 또 못했네요. 진짜 다들 떠나고 나면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될 테고 이렇게 또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9836 쓰시는 분과 동료분 커피라도 한잔 하시라고 쿠폰 보내드릴게요. 너무 애태우지 않으시길 제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알비노니의 오보 협주곡 디단조 작품 9의 2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이어서 듣겠습니다. 피에르 피에를로의 오보 연주고요.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 디 베네티가 함께합니다.

저번 주는 아이들 영어 캠프 다녀오고 저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휴가예요. 티라미수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감기려고 하네요. 29, 25, 79 쓰시는 분. 아, 이 이악장 선율 정말 평화, 세상에 평화라는 게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눈이 감기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알비노니 오보 협주곡 D단조 작품 9의 2,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와 2악장 아다지오 함께 들으셨습니다. 피에르 피에를로의 오보 연주였고요.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한 이솔리스티 베네티가 함께 했습니다. 승유 씨 정규 편성 하나 맡아주시면 안 되나요? 유목민처럼 쫓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강준규님. 그러니까요. 정들만 하면 훌쩍 떠나고 또 훌쩍 떠나 있다가 언제쯤 또 다시 찾아오고 그렇죠. 만남과 또 헤어짐이 반복하는데 예전에 제 프로그램 할 때는 어쩜 그렇게 이 자리가 좋은 줄 모르고 힘들다, 일찍 일어나기 피곤하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요즘 오니까요. 또 이곳만큼 편하고 좋은 곳이 없네요. 준규님.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같이 음악 듣고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얼굴 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가끔 추천곡 보내시는 거, 신청곡 보내시는 거 클래식 방송을 통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클래식 진짜 사랑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승유 씨 4595 쓰시는 분. 그러니까요. 저는 진행자 할래, 애청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애청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낸 곡이 라디오에서 나올 때 그 느낌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도 생각나시는 곡들 있으면 바로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 너무 행복하게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사수 휴가로 일주일 완전 저의 차지예요. 월요병이 사라져서 즐겁게 콩 들으며 일하다가 문자 드립니다. 8318 쓰시는 분. 야, 뭐 휴가지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수분이 방송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이럴 때는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이어폰 말고 스피커를 크게 켜놓고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일하시고요. 중간중간 커피 한잔 하시라고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제9회 희겟누웅꾸 뮤직 페스티벌이 8월 25일 화요일부터 9월 3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희겟누웅꾸 뮤직 페스티벌. 익숙한 클래식 레퍼토리부터 동시대 작곡가들의 신작까지 클래식 음악의 전통과 혁신을 모두 선보이는데요. 세종 솔로이스트를 비롯해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소프라노 서예리 등 인기 연주자들의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윤주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은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세종 솔로이스트와 이안 보스트리치의 말러 공연에 초대할게요.

26일 음악회에서는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협연으로 말러의 소년의 이상한 뿔피리와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난결의 지휘로 말러 편곡 베토벤 현악사중주 11번 시리오스와 휴만의 현악사중주 1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동반 1인이 가능한 공연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연주회에서 들으실 수 있는 곡 먼저 하나 들어볼까요? 구스타프 말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에서 This by Blauen Augen 그대의 푸른 두 눈동자. 오늘은 테너 크리스토퍼 프레가르디앵의 목소리 미하엘 길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구스타프 말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가운데 디츠 바이 블라웬 아우겐 그대의 푸른 두 눈동자 들으셨습니다. 테너 크리스토퍼 프레가르디엥의 목소리 미하일 기스의 피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시고요. 10시가 막 됐습니다.

정말 듣는 에어컨이 따로 없네요. 설경의 하얀 자작나무 숲이 떠오르시죠? 모리스 자르곡 영화 닥터 지바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라라의 테마 들으셨고요. 앞에서는 영화 시네마 천국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Childhood and Manhood 그리고 사랑의 테마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엘리오 모리코네 그리고 안드레아 모리코네 곡이었죠. 지난주에 우리 피서지에서 생긴 일 영화음악 듣고 그때 많은 분들이 영화음악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들 남겨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뭐 단체 관람 단관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영화 한 편 시원하게 감상하고 나온 그런 기분으로 음악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2054 쓰시는 분이 시네마 천국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의 러브 테마, 사랑의 테마는 아마추어로 클라리넷 배우고 있는데 이거 듣고 클라리넷 배우기 시작했다고 처음으로 메시지 남겨요 라고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참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큰 기쁨일까 상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2054 쓰시는 분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있으려나요? 그런 기분 좋은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아내, 딸내미, 사위, 손자, 대가족이시군요. 온 가족이 강원도 홍천으로 2박 3일 휴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같이 가족음악 들으며 가고 있어요. 0063 쓰시는 분. 차 안에서 휴가길에 듣는 영화음악은 또 얼마나 감미롭고 좋으셨을지 잘 다녀오세요. 많이 아팠던 딸이 오랜만에 오랫동안 곁을 지켰던 남자친구와 1월 결혼을 하고 맞는 첫 생일이에요. 특별한 축하 해주고 싶습니다. 6577 쓰시는 분. 그렇군요. 이제 따님 곁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까 어머니 혹은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 부모님 걱정은 조금 내려놓는 걸로. 그쵸?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577 쓰시는 분 커피 보내드릴게요.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정음악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듣고 싶은 음악들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첨부가 가능한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9310 열려있고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지금 다 켜서 보고 계신 거죠? 이 안절부절한 모습? 어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KBS 클래식 FM 또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 또 연주자 자막도 저희 함께 제공해 드리니까 곡목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5년 다닌 회사를 육아로 그만두고 재취업해서 오늘 첫 출근하고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0127 쓰시는 분. 이 곡으로 응원하면 딱일 것 같아요. 뭔가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 묻어나는 곡. 제가 참 좋아하는 곡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2번 D장조,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요요마의 첼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2번 D장조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연주였고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가정음악 듣는다고 10시 요가 수업 지각했어요. 그냥 좋은 방송 쉼 그 자체 3811 쓰시는 분. 저도 방송 끝나고 점심시간에 제가 항상 운동을 다녀오는데 음악 듣다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그냥 이어폰 꽂고 시원한데 앉아있을까,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여름이 무섭기는 처음이고요. 건강히 여름 지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매일 방송 들으면서 위안받고 있어요. 7357 쓰시는 분. 어떡하죠, 너무 더우실 텐데. 저희 커피 쿠폰 한 장 보내드릴게요. 그 카페에 가서 조금 더위도 식히시고 쉬었다가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낮에는 진짜 너무 더워서 어디 좀 피해 있던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좀 건강 상하실 것 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8월 3일 가정음악신문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그너의 대작 니벨룽의 반지 주요 장면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갈라 콘서트가 오는 8월 14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 라인의 황금, 발퀴르의 지그프리트, 그리고 신들의 황혼까지 네 편의 음악극의 주요 음악들이 연주될 텐데요. 아드리안 페리숑이 이끄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주역으로 활동한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을 비롯해서 소프라노 이명주, 테너 김재형, 바리톤 최인식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함께합니다. 바그너

개작이잖아요.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 장대한 음악극의 주요 장면을 4시간 분량으로 압축해서 재구성했는데요. 니벨룽의 반지 점막 초연 150주년 기념이라는 의미까지 더한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바그너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주최하는 여름 음악 축제 2026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가 오는 8월 18일 시작됩니다. 2021년 여름 음악 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돼서 국제음악제로 명칭을 바꾼 이 축제는 차세대 음악 유망주와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8월 18일 열리는 개막 공연에서는 젊은 지휘자 이승원이 이끄는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라벨의 라발스와 다프니스와 클로에 전곡을 연주하고요. 2025 쇼팽 국제 콩쿠르 준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케빈 첸의 협연으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쥐장조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성 소프라노죠. 사무엘 마리뇨와 또 고음악 연주단체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함께하는 헨델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콘서트, 또 신예 첼리스트로 주목받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피아니스트 베조드 압드라이모프의 리사이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해외 소식 전해드릴게요.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경이 영국 국제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예술 감독 겸 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63년 처음 시작돼서 3년에 한 번 열리는 리즈 국제 콩쿨.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김선욱이 아시아인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죠. 내년 2027 열리는 대회를 앞두고 스티븐 허프 경이 심사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콩쿠르 운영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먼저 지정곡 제도를 개선해서 다양한 과제곡 목록 중에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연주곡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참가 제한 연령도 기존 30세에서 35세까지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연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체계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라이즈 위너 서클 사항을 신설하고 젊은 연주자들의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개편된 리즈 국제 콩쿠르 내년 3월 예선을 시작으로 9월에 본선과 결선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스티븐 허프 외에도 표트르 안드레슈프스키, 오를리 샤한, 한국의 소녀름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음악 신문에서 소개해드린 음악들을 좀 들어볼까요? 와그너의 발키레 중에서 발키레의 기행 먼저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와 여러 성악가들의 목소리고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마그너의 발퀴레 중에서 발퀴레 기행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와 여러 성악가들이 함께했고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데 너무 덥다고 9676 쓰시는 분, 이 곡이 좀 어떻게 시원하게 좀 나는 기분이 드셨을까요?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발키레의 기행에서 기행은 어떤 뜻으로 쓰는 건가요? 기행문의 기행인 건지, 기이한 행동의 기행인 건지 알려주세요. 두 딸이맘님께서 쓰셨는데 아마 전자가 맞는 것 같죠. 영어로 하면 ride라고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어디를 떠난다, 비행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에서 연주되는 곡 다음 곡으로 들을까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그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오늘 2027 리스콩쿨 심사위원으로 새로 이촉됐죠. 소녀름의 피아노 연주, 아니야 빌마이어가 지휘한 헤이그 레지던티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연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그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들으셨습니다. 소녀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아니아 빌마이어가 지휘하는 헤이그 레지던티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 2악장과 참 어우러지는 풍경. 아, 운전하다가 백양소 휴게소에서 잠깐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백양사의 계절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옥님. 그러게요. 근데 요즘 날씨만 봐서는 그런 계절이 올까? 과연 오기는 오는 걸까 싶은데 단풍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 계절이 또 음악 듣다 보면 어느샌가 와 있겠죠. 휴가 갔다 왔더니 기계가 고장이 나서 애 먹고 있습니다 하신 5089 쓰시는 분도 이 아다지오 아싸이 2악장으로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길 바랍니다. 끝음악 보내드릴까요?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장조 작품 100,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이착 펄먼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른보엠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장조 작품 100,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이착 펄먼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덥지만 짜증내지 말고 음악과 함께 미소를 머금는 하루 만들어봐요. 김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않습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토보다 느리게 맞춰보고 싶은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여름날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 첼리스트 김두민, 피아니스트 추원주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콘서트에서는 상처와 두려움, 연약함 등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낸 소설가 최은영의 에세이 백지 앞에서의 문장들을 낭독해보려고 합니다. 문학이 건네는 고요한 고백, 음악이 전하는 내밀한 위로가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음악의 온기를 나눌 10분의 애청자를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사연 본문에 신청 이유와 함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남기시면 사연 보내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해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만나보시겠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수박의 조상은 빨갛지도 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과육은 희거나 노르스름한 빛깔이었고 맛도 쓰거나 밍밍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건조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수박을 길렀습니다. 맛을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과육 속에 가득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였죠. 그 뒤로 약 4, 5천년 동안 사람들은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달고 빛깔이 더욱 선명한 수박의 씨를 골라 심었고 그렇게 세대를 이은 기다림 끝에 수박은 마침내 붉고 달콤한 여름철 대표 과일이 됐다고 하죠. 오늘 수박을 드시게 된다면 그 붉은 과육 속에 포개진 수천 번의 여름과 기다림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자이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 5번 G장조 가운데 2악장 소박한 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수박 드시고 계시다는 분들도 있고요. 끝번호 4291 쓰시는 분께서는 뜨거운 여름 지나면 금방 가을이고 그러면 세월 가는 거니까 여름 구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있는 그대로 즐기겠습니다. 오프닝 들으니 수박도 달리 보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지나면 이 여름 제철의 달콤한 수박도 못 먹는 거잖아요. 무더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원한 수박 한입 베어물고 이겨내보면 좋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KBS 음악실 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청취자 게시판,

다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KBS 음악실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한국 클래식 음악의 친절한 가이드 KBS 음악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돼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1876년 8월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에서는 바그너를 대표하는 4부작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가 처음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꼭 150년이 되는 올해 이를 기념하는 무대가 이번 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좀처럼 한자리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바그너의 작품들을 한꺼번에 감상할 절호의 기회 지금 소개할게요.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곡 초연 150주년을 기념하는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공연이 열립니다. 오페라 사상 가장 거대한 작품이자 바그너 예술의 정점으로 꼽히는 니벨룽의 반지의 핵심 장면들을 엄선해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니벨룽의 반지는 게르만 신화에 바탕을 둔 작품으로 라인의 황금과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까지 서로 줄거리가 이어지는 네 편의 음악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그너는 이 작품을 자신이 구상한 방식으로 공연하기 위해 전용 극장인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까지 세웠고요. 1876년 8월 바로 그곳에서 나흘에 걸쳐 니벨룽의 반지 전곡을 무대에 올리며 제1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막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부작 전곡 초연 150주년이자 그 공연과 함께 시작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150주년이기도 합니다. 한 세기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바그너 애호가들이 매년 바이로이트를 찾을 만큼 그 명성과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축제죠. 이번 기념 공연에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주역으로 활약해온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을 비롯해 최근 베를린 필하모닉과 라인의 황금을 공연한 바리톤 김기훈이 출연하고요. 테너 김재형과 김승직, 바리톤 최인식, 소프라노 이명주 등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해온 우리 성악가들이 대거 무대에 오릅니다. 지휘자 아드리앙 페리숑이 이끄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데요. 바그너 특유의 치밀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압도적인 성악, 음악으로 쌓아올린 장대한 서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 중 전주곡 프렐류드.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성악가들의 음성으로 듣고요. 바그너 발퀴레 중 보탄의 작별과 마법의 불의 음악.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와그너의 라인의 황금 중 전주곡. 성악가들과 함께한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이어서 와그너의 발퀴레 중 보탄의 작별과 마법의 불의 음악.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축제 계절, 여름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개성 넘치는 두 음악 축제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 소개할게요. 8월 9일 일요일과 11일 화요일, 12일 수요일과 14일 금요일엔 실내악 축제 제5회 랑데부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바사주, 겨울인데요. 서로 다른 음악과 연주자들이 만나 새로운 결을 이루는 과정에 주목하며 작품과 작품 사이의 연결고리를 음미할 수 있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11일 화요일 거암 아트홀에서 열리는 축제 두 번째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손세혁, 황건영을 비롯한 떠오르는 차세대 연주자들의 무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예술감독 김혜진을 중심으로 트럼페터 성재창,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첼리스트 문태국, 호르니스트 김홍박, 리수스 콰르텟 등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 대표 음악가들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에서부터 아르보페르트와 필립 글래스에 이르기까지 고전과 현대를 가로지르는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인데요. 공연은 예술의 전당과 거암 아트홀 두 곳에서 나누어 열립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는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에서 오직 첼로를 위한 축제 모스틀리 첼로 페스티벌 인 서울이 열립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길,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세대를 주제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어지는 현대 첼로 음악의 흐름과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홍채원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첼리스트 조나단 스웬슨과 브라이언 챙, 박건우, 이상은, 이경준, 임재성을 비롯한 국내외 뛰어난 첼리스트들이 함께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박규민, 비올리스트 이혜수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온 음악가들도 참여해 첼로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앙상블을 들려줍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첼로의 깊고

풍성한 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첼로에, 첼로에 의한 첼로를 위한 이 축제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무반주 첼로 보음곡 3번 시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9번 중 네 번째 곡 사라반드 이상은의 첼로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보음곡 3번 시장조, 그 가운데 네 번째 곡 사라반드, 이상은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계속해서 뜻과 열정을 모아 만들어가는 실력파 음악가들의 특별한 공연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는 영 오디세이 모차르트 시리즈의 첫 무대가 열립니다. 지난달 선보인 영 오디세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에 이은 두 번째 전곡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에는 음악계가 주목하는 젊은 피아니스트 5명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곡 전곡 연주에 도전합니다. 그 첫 무대인 이번 주 목요일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번부터 6번까지를 피아니스트 홍서경과 박혜림, 김아인이 나누어 연주한다고 해요. 고전적인 균형과 투명한 아름다움 속에 작곡가의 재치와 개성이 살아 숨쉬는 모차르트의 초기 피아노 소나타를 젊은 음악가들의 신선한 해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영 오디세이 모차르트 시리즈는 이번 달 13일과 20일, 27일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말트 앙상블 정기 공연 네오클래식 신고전주의가 열립니다. 말트 앙상블은 유럽을 무대로 활동해온 음악가들이 모인 프로젝트 챔버 오케스트라인데요. 정교하고 섬세한 앙상블과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업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네오클래시시즘, 신고전주의입니다.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의 명료한 형식과 균형미를 되살리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리듬과 화성으로 새롭게 해석한 20세기 음악 경향인데요. 그 대표적인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고전적 우아함이 돋보이는 이탈리안 모음곡, 그리고 헨델과 모차르트를 연상시키는 발레음악 뮤즈를 인도하는 아폴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발트앙상블의 첼로 수석이자 독일 쾰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종신 부수석으로 활동하는 첼리스트 배지혜가 협연자로 나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하이든의 고전주의에서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까지 옛 음악의 형식과 아름다움이 20세기의 새로운 감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안 모음곡, 첫 번째 곡 서주, 두 번째 곡 세레나타, 세 번째 곡 타란텔라, 네 번째 곡 가보트와 두 개의 변주, 다섯 번째 곡 스케르치노, 여섯 번째 곡 미누에토와 피날레, 이성주의 바이올린과 스테픈 라자루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안 모음곡 중 첫 번째 곡 서주부터 세레나타, 타란텔라, 가부트와 두 개의 변주, 스케르치노, 여섯 번째 곡 미누에토와 피날레까지 이성주의 바이올린과 스테픈 라자루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KBS 음악실 내일은 생방송 렉처 콘서트의 원조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마스터로 나서는 살롱드 피아노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로 산뜻하게 8월의 문을 열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편곡한 차이콥스키의 콘서트용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 타란텔라 그리고 인테르메초 이혁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술을 마실 때 쓰는 다기 중에 보듬이라는 이름의 사발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찻사발의 특징은 그릇을 세워두는 역할을 하는 받침대 부분, 즉 굽이 없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보듬이에는 겸손한 자세로 보듬어 앉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손잡이도 굽도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겸손하게 받치고 마셔야 하고 또 아무 곳에나 내려놓을 수 없어서 다 마실 때까지 사발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보듬이. 이 보듬이를 처음 만든 건 차 살림학자를 자칭하는 우리나라의 정동주 선생인데요. 굽의 높고 낮음을 없애서 평등을 이룬다는 의미와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보듬어 앉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말이죠. 어쩌면 보듬이는 차를 마시는 법만큼이나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잔인 것 같습니다. 높이 받쳐 세우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두 손으로 감싸 앉는 법을 말입니다.

8월 3일 생생 클래식 오늘 첫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타이티트롯이었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우리 찻잔 보드미 얘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보드미는 다 마실 때까지 차의 온기를 느끼면서 붙들고 있어야 해서 차 명상을 하기에도 적합한 사발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중교통을 타도 전부 다 휴대폰을 하고 있고 집에서도 뭔가 이 책보다는 TV를 보게 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죠. 보드미를 저도 찾아보니까 정말 그 어디 책상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가 동글동글해요. 하나 마련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 잔 들고 있으면서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보듬는다는 좋은 의미도 담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들과 신청곡 잘 저도 보듬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콩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몇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저는 사실 보드미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 생클 가족분들은 많이 알고들 계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이진희님은 보드미 잔 써보진 않았는데 좋아 보였어요. 조금 큰 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무릎 위에 올려두고 얘기 나누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클 가족분들은 제가 지난주부터 한 열흘 정도 이 대근을 하는데 이미 이 클래식에 좀 낯선 저를 잘 보듬어 안아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됩니다. 이미 훌륭한 보듬이 청취자분들이어서 저도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듬는 얘기를 했으니까 생클 듣는 두 시간 동안 누군가를 보듬어 안아봤던 기억 혹은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보듬어 안아줘서 좀 고마웠던 힘을 얻었던 그런 이야기들 따뜻한 이야기들 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억나는 이야기들 있으면 언제든지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윤정혜님도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도 잠시 두 손으로 따뜻한 온기 보듬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겠어요. 보듬이 찻잔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늘 두 시간 생생클래식 여러분의 보듬이 잔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곡들은 좀 따뜻한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연이어 두 곡을 들을 건데요. 이탈리아 노래 바다로 가자 그리고 멕시코 노래 제가 지난주에 살짝 추천을 했던 시엘리토 린도 작은 하늘 혹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제가 듣고 와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잘 모르는 언어일 수도 있지만 이 느낌과 선율과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노래 바다로 가자 헤르만 프라이의 목소리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이어서 멕시코 노래 시엘리토 린도 롤란도 비아존의 목소리 볼리바르 솔로이스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헤르만 프라이의 목소리,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탈리아 노래 바다로 가자 들었고요. 이어서 들은 곡은 테너 롤란도 비아존, 볼리바르 솔로이스츠가 연주한 멕시코 노래 시엘리토 린도였습니다. 먼저 들었던 이탈리아 노래 바다로 가자는 이 사랑하는 연인을 밤바다로 초대하는 그런 노래였고요. 방금 전에 들었던 뭔가 익숙한 멜로디의 멕시코 노래 시엘리토 린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하고 보듬어주는 내용의 멕시코 국민 가요 같은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연인에게 불러주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또 시련이 올 때 울지 말고 노래하자는 격려의 노래로도 많이 불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월드컵 중계를 하러 멕시코에 갔을 때 멕시코에 있는 경기장에서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어떤 그 쉬는 시간 혹은 이번에 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멕시코 관중들이 울지 말고 노래하자는 이 격려의 노래 시엘리토 린도로 선수들을 보듬어 주더라고요. 우리 생클 가족분들도 오늘 보듬어 안았던 기억도 보듬어 받았던 그 기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5089 쓰시는 분은 저는 기계를 보듬어 안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땀이 눈으로 들어가서 시리고 눈을 뜰 수 없는 더위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계와 씨름하는데 정말 생클이 아니면 견디기 힘드네요. 위로의 음악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번 주도 더운데 물론 지난주보단 좀 낫지만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기계는 열기가 엄청 뜨겁잖아요. 보듬고 기계와 씨름하는 일, 그래도 너무 더우면 좀 땀 좀 식혀가면서 하셔야 합니다. 힘내시라고, 더위 식히라고 5089 쓰시는 분께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3141 쓰시는 분도 방학 중이라서 집에 있는 딸 아이가 스페셜 DJ인데 목소리가 좋다,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더운 날 공부하느라 고생인 우리 딸 이연이, 사랑스러운 딸 응원해 주세요. 일단 칭찬해 주셔서 저도 고맙고, 방학에도 이렇게 사실 어디 나가서 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이현님, 대단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참 방학이 되면 나가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더운데 공부하는 뭔가 한순간 한순간이 또 개학하고 나면 좋은 성적으로 또 뿌듯함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5 쓰시는 분도 보듬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살, 11살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일하는 엄마인데요. 워킹맘인 저는 출퇴근 거리가 1시간 걸리는 도시 회사였어요. 아마 봄이었는데 아이도 아프고 일도 많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루하루 쉴 새 없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데 어디 말할 데도 없이 힘들었죠. 그러던 중 회사에 결제 받으러 팀장님께 갔는데 팀장님께서 요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 팀장님께 정말 감사하던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창규 팀장님, 괜찮냐고 물어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괜찮냐고 안부 물어주기만 해도 참 뭔가 쌓여있던 감정이 쏟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생클 들으면서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주변 사람에게 괜찮냐, 잘 지내냐 안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515 쓰시는 분께도 커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또 한 곡을 함께 들어보죠. 베토벤의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 앨리스 사라우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 앨리스 사라우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야, 동전이 얼마나 멀리 떼굴떼굴 굴러가길래 이렇게 생동감 있게 동전 쫓으러 가는 곡을 쓸 수 있나 신기하죠. 소현철님도 동전 잃어버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천재 베토벤께서 친히 곡까지 쓰고 이름까지도 이렇게 명시했을까요 했는데, 알고 보니 원래 베토벤이 이 곡에 붙인 제목은 헝가리풍의 론도였대요. 베토벤의 이제 사후에 비서이자 비하인드 제조기라고 불리는 안톤 신들러가 악보에 적혀있는 어떤 메모에서 이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라는 부제가 붙었다고 합니다. 잘 지은 것 같죠? 오늘 정말 뭐 보듬는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1748 쓰시는 분은 며칠 전 첫 외손자의 진급식에 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훈련하느라 검게 탔지만 듬직한 손자를 감격스러운 마음에 꽉 안아주었답니다. 아, 얼마나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훈련소 생활을 기다리셨을까요? 이 더운 날씨예요. 저도 군대를 6월에 입대해서 한 이 날씨쯤에 훈련을 하고 요 날씨쯤에 이제 논산에서 훈련소 수료를 했었는데,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중 나와 있으면 정말 반가웠을 겁니다. 우리 외손자분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렇게 수료식에 참석해 주신 1748 쓰시는 분도 정말 멋진 할아버님인 것 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3381 쓰시는 분, 저희 집은 2층이에요. 저는 매일 식탁에서 책 읽으며 주방에 둔 라디오를 켜둡니다. 세탁 세제에 넣으려고 베란다 나갔다가 음악이 스테레오로 울려서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매일 놀이터에서 맨발 걷기 하신 할머니께서 손에 핸드폰으로 켜두신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에 밖에서 뵈면 눈인사라도 나눠야겠어요. 이렇게 생생클래식 유니버스가 연결되네요. 주방에서도 생클,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생클, 온 세상이 생클,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음 곡은 사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스포츠와 클래식 이 시간에 들어왔던 신청곡인데 그때 못 틀어서 오늘 틀어드립니다. 5257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던 곡입니다. 케겔슈타츠라고 볼링이랑 비슷한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느껴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 트리오, 케겔슈타츠, 퀘일 번호 498 가운데 3악장 론더, 마틴 프레스트의 클라리넷,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 트리오, 케겔슈타츠, 퀘일번호 498 가운데 3악장 론도, 마틴 프레스의 클라리넷 연주, 앙투안 타메스티트의 비올라, 레이프 오베 앤즈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와, 6541 쓰시는 분은 보듬어준 일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근무할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르바이트하는 후배가 매일 컵라면만 먹길래 도시락 두 개 싸서 출근해서 같이 먹었어요. 몇 년 후에 우연히 만났는데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후배는 어떻게 형님을 잊을 수 있겠냐면서

누군가를 보듬는 일, 뭔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참 그 행하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기억합니다. 기억납니다. 특히 가장 뭔가 좀 힘들었을 때, 배고팠을 때 누군가 베풀어주고 손을 잡아주면 평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990 쓰시는 분은 이제 기어다니고 붙잡고 일어서려고 애쓰는 6개월 아들을 키우는데요. 넘어지고 다시 무릎 꿇어도 금세 또 일어나려는 모습 보면 작은 몸에도 용기가 대단합니다. 엄마인 저는 그런 아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일이 하루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지쳐있을 때는 오히려 아이의 환한 웃음이 제 마음을 먼저 보듬어주더라고요. 아,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또 대견할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또 뛰어다니면 더 눈을 떼려야 뗄 수가 없겠죠. 어디 넘어지진 않을까, 부딪히진 않을까. 하지만 그런 게 또 행복일 것 같습니다. 6541 쓰시는 분, 0990 쓰시는 분 모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듬어줬던 일 혹은 고마웠던 일 있으면 오늘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만돌린 곡을 하나 들어볼게요. 호멜의 만돌린 협주곡 쥐장조. 2악장 안단테콘 바리아치오니,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만돌린 연주의 앨리슨 스티븐스, 하워드 셸리가 지휘한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또랑또랑하고 차랑차랑한 만돌린의 음색이 더위를 조금 날려주는 것 같죠. 훗메르의 만돌린 협주곡 G장조 2악장 안단테 콘 바리아치오니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만돌린 연주 앨리슨 스티븐스 하워드 쉘리가 주의한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들을 곡은 오페라 곡을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런 곡들은 뭔가 볼 수 있는 음악이라서 더 상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그런 특징이 있죠. 오늘 앞서 얘기를 좀 하는 걸 깜빡했는데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생생클래식 유튜브 혹은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메라 모양 버튼 누르시면 생생클래식도 오페라처럼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세비야 이발사 중에서 험담은 산들바람처럼 들을 건데요. 간사하고 돈을 좋아하는 음악교사 돈 바실리오가 어떤 이제 의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로시나와 강제로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젊은 남자 백작이 그녀에게 공세를 펼치자 이 돈 바실리오가 악의적인 험담과 소문을 퍼뜨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면 간단합니다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떤 네거티브 서동요랄까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 가운데 험담은 산들바람처럼 베이스 연광철의 목소리고요. 서울 바로크 합주단의 연주입니다.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스 가운데 험담은 산들바람처럼 연광철의 목소리였고요. 서울 바로크 합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 제목처럼 험담은 산들바람처럼 정말 빨리 번지죠. 하지만 우리는 험담하지 말고 보듬읍시다. 칭찬과 미담을 천천히 퍼뜨립시다. 8752 쓰시는 분도 오늘 사연 들으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보내봅니다.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다 같이 식사하는데 다들 식사를 너무 빨리 해서 허겁지겁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는 일이 잦았는데 어느 날 고참 부장님이 따로 점심 먹자고 약속 잡아서 긴장했더니 매일 편하게 먹지 못하는 거 봤다면서 오늘만이라도 천천히 다 먹고 일어나라고 해주셨습니다.

없었지만 늘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보듬는 이런 선한 이야기는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아, 오래오래 또 기억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생생클래식에 대해서도 이거 들으면 편안해진대, 밥이 맛있대, 재미있대, 클래식 잘 아는 사람은 이것만 듣는데 잘 몰라도 재밌대, 미담 많이 퍼뜨려주세요. 자, 생생클래식에서 이번 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이번 주 선물은 문화예술종합월간지 아르떼 매거진 8월호입니다. 8월호 커버스토리에선 자연을 지배하는 대신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축가 구마 겐고를 조명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설계하는 한편으로 재해 현장을 치유하기도 하는 우리 시대의 건축가 구마 겐고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작가 한강의 낭독과 이자람의 판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2026 아비뇽 페스티벌 소식과 영국 BBC 프롬스의 오프닝을 장식했던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소식도 실려 있습니다. 예술계 소식을 풍성하게 전해주는 아르떼 매거진 8월호. 받고 싶은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방에 신청글 남겨주세요. 5분을 뽑아서 선물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윤찬의 곡을 한 곡 들어볼까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임윤찬의 연주입니다.

0: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 피아니스트 이문찬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4분입니다.
1: 생생클래식
2: 내나 12시 따뜻한 클래식
3: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화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화상을 그립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구하기 쉬운 모델이고 또 새로운 표현 기법을 실험해보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시간 속에서 달라져가는 자신을 기록해두거나 자신의 영혼을 탐구하기 위해서도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선언하듯이 자화상을 그린 한 화가가 있습니다.

고야는 그의 판화집 중에서 가장 유명해진 로스 카프리초스의 맨 앞장에 자신의 자화상을 실어뒀습니다. 스페인어로 변덕 또는 기행을 뜻하는 로스 카프리초스. 고야가 엮은 이 책은 간단히 말하자면 당대 스페인 사회에 대한 풍자가 담긴 판화집입니다. 이 판화집에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타락한 성직자들, 사람들이

마녀와 악마, 이런 기괴한 존재들도 등장합니다. 사실 이건 스페인의 궁정화가였던 고야가 왕실과 종교재판소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풍자의 표적을 알 수 없게끔 의미를 숨겨둔 거였다고 하죠. 궁정화가로 살면서 왕실과 귀족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고야는 권력 뒷면의 위선도 똑똑히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표면 뒤에 균열을 기록하기로 한 거죠. 고야는 권력자들의 위선뿐만 아니라 평범한 남녀와 돌팔이 의사, 부패한 변호사와 종교 재판소까지 예외 없이 누구든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판화집을 냈던 건 고야가 열병으로 청력을 잃은 지 7년이 되던 시점이었는데요. 들을 수 없게 된 이후로 인간의 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원래 고야는 이 판화집의 첫 장에 다른 작품을 실을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책상에 엎드려 잠든 어떤 인물의 뒤로 부엉이와 박쥐 등이 몰려드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성이 잠든 사이에 광기와 무지가 활개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고야는 이 작품을 작품집의 한가운데로 옮기고요. 자신의 자화상을 첫 장에 배치합니다. 자화상 속의 그는 정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측면을 향한 상태로 눈동자를 돌려서 관람자 쪽을 흘깃 보고 있죠. 중절모를 쓰고 지식인의 복장을 한 상태로 눈을 내리깔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건 일종의 선언이었는데요. 그 어지럽고 어리석은 인간 사회를 탐구한 것이 화가 자신이라는 걸 자화상으로서 드러낸 겁니다. 당시 이 판화집은 판로를 찾기 어려워서 고야의 집 근처 향수 및 주류 상점에서 팔았고요. 교회 비판에 대한 내용 탓에 종교재판소에 회부될까 두려워 열흘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작된 300개의 세트 가운데 채 30개도 팔리지 않았지만 오늘날 로스 카프리초스는 명작으로 남아있습니다. 세상의 뒷면을 고발한 화가의 예리한 시선이 담긴 작품으로요.

엘가의 변덕스런 아가씨, 아르투로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이스반 하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토, 오늘은 스페인의 거장,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집 로스 카프리초스의 첫 장에 있는 자화상에 얽힌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바로 그 고야의 판화들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화가 아니라 판화 중심이고 작품들의 크기가 작긴 하지만요. 고야가 세상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고발했는지 잘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고야의 작품들을 좀 검색해봤는데 자화상 정말 검색하니까 이렇게 눈을 흘깃 보고 있더라고요. 괜히 뭔가 제 마음을 관통당하는 기분이랄까요? 찔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이 작품도 검색하니까 어디선가 한번 봤던 그런 작품이에요. 저는 제 이성이 잠들 때 어떤 야성이 깨어날까 좀 스스로도 궁금합니다. 요새 막 건강검진 받으면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깨기 전에 해롱해롱할 때 다른 분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과연 저는 수면 마취에서 깨어날 때 이성이 잠깐 사라져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 스스로도 궁금합니다만 두려워서 꺼내보진 않겠습니다. 권숙현님께서는 사당귀 출연하셔서 괜히 친근한 느낌이에요. 스포츠 중계하시는 목소리와 라디오 하는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발음이 똑똑 소리가 나는 듯 정확하네요. 아마 제가 스포츠 중계할 때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정적으로 소리도 지르고 막 문장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생생클래식에서는 이성을 붙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이 이제 보듬어 줬던 기억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처럼 여러분은 이성을 잠시 잃었을 때 어떤 또 야성이 일어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세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프란시스 로페즈의 사랑은 한다발의 제비꽃, 솔 가베타의 첼로, 프라필하모니아 연주고요. 로로이 앤더슨의 고양이 춤은 카프리치오 살롱 앙상블의 연주, 조르지 벤의 마스크 나다, 로스앤젤레스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세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곡은 프란시스 로페즈의 사랑은 한다발의 제비꽃, 솔 가베타의 첼로 연주, 프라필하모니아의 연주였고요. 아, 이어서 르로이 앤더슨의 고양이 춤, 카프리치오 살롱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직전에 들은 곡이 조르즈 벤의

그렇죠. 앤더슨의 고양이 춤도 재미있었고 방금 들었던 마스크 나다 약간 방해하지 마 이런 뜻의 곡인데 유송자님도 테이블에 책은 올려놨는데 읽기에 글렀습니다. 왼쪽 귀로 음악이 쩌렁쩌렁하게 큰 파도가 달려오면 밀었다 빠졌다. 음악이 불량해서 자세가 저절로 불량해지네요. 힙한 모자를 쓰고 들어왔어야 하는 건데. 그쵸. 책과는 좀 어울리지 않은 약간 불량불량한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 아주 큰 일탈보다는 나 오늘은 좀 달라 얌전하지 않아 약간 점잖은 일탈이 떠오르는 조르즈 벤의 마스크 나다였습니다. 이번에는 집시 느낌이 나는 곡을 함께 또 듣겠습니다. 집시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곡입니다. 사라사테의 찌구이네르바이젠, 산토르 라카토시와 히스 집시 밴드의 연주입니다.

사라사테의 찌구르바이젠, 집시의 노래라고 도 불리는 찌고이네르바이젠, 산토르 라카토시와 히스 집시 밴드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친근한 곡이죠. 첫 선율부터 정말 강렬하고 거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만큼이나 첫 선율이 나왔을 때 어! 이 노래는? 하는 그런 친근한 곡인 것 같습니다. 6378 쓰시는 분도 아 지금 이 선율 가슴을 후벼 파는 이 바람 속이 시원합니다. 문자 안 보낼 수가 없네요. 더위가 물러가는 느낌 잘 듣고 있습니다. 김은경님도 생카레는 친근한 곡들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4209님도 이전에 들었던 마스크나다 여름에 듣는 마스크나다 신나요. 화이트색이 잘 어울리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하얀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생생클래식 검색하셔도 되고 어플리케이션 콩에서 카메라 모양 버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서 이렇게 좀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곡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뭐 생클 듣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더위를 좀 이겨내시는지도 궁금해요. 2951 쓰시는 분은 주말에 설악산 12선녀탕 계곡길을 걷고 왔습니다. 도심에 있었으면 에어컨 껴안고 있었겠지만 우렁찬 계곡물 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의 자연을 벗삼아서 매주 한 번씩 등산으로 삼복더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더울 때 산이 뭔가 높은 데 있어서 햇빛 쫙 받고 더울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수풀도 우거져 있고 그 산바람이 굉장히 시원하죠. 계곡도 시원하고요. 자연으로 피서를 떠나는 것도 더위를 물리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지현 아나운서도 어딘가 좋은 곳에서 더위 피하고 있겠죠. 목요일이면 여러분 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듣겠습니다. 헝가리 무곡 2번과 6번 아르테미스 트리오의 연주로 듣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2번과 6번 아르테미스 트리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무곡답게 정말 몸이 흔들흔들 거리고 춤을 추고 싶어지는 곡이었죠. 아, 제가 학창생활 하면서 몇 안 되는 후회되는 점이 있으면 춤 동아리를 들어가 볼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이런 곡을 들으면 멋지게 막 그 춤추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정말 정말 타고난 몸치여서 이런 곡이 나와도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다른 그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정말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부터 춤을 시작해도 몸치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클 가족분들은 춤을 잘 추시나요? 몸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절실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는 생클 가족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반응이 뜨거워요. 그렇다면 멘델스존도 좋아하시려나요?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스코티시 작품번호 56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알레그로 마이스토스 아사이 막심 에벨리아니 체프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만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스코티쉬 작품 번호 56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아싸이 연주에는 막심 에벨리아니 제프가 지휘한 스코티쉬 챔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몸치 탈출 방법에 대해서 생클 가족분들이 뭐 단계별로 드럼 소리에 발 맞춰서 스텝부터 해봐라. 이지현님은 수영을 해보세요. 웨이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치가 조금씩 고쳐집니다. 네, 드럼 소리에 오늘부터 좀 귀 기울여서 발부터 한번 스텝을 맞춰보겠습니다. 수영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또 어떤 분께서는 오히려 댄싱 머신이 되면 재미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댄싱 머신까지도 아니고 댄싱 인간 정도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춤을 추면 마치 그 서해안 갯벌에 있는 망둥어급이거든요. 아무튼 알려주신 방법으로 조금씩 몸체에서 탈출해보는 그런 스페셜 DJ가 돼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곡들 듣다 보니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의 끝곡은 키스자렛의 마이 송입니다.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고요. 이 곡 들으면서 8월 3일 월요일 생생클래식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문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야샤 하이페치의 바이올린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장마리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7의 6번, 루이 오타비노 산토스의 바이올린, 페터 반 헤이엔이 주연한 레 미파테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중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영국 모음곡 6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811 소피에이치의 합슈코드 연주입니다.

의외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합시코드라는 악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찰랑찰랑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고 하시는데요. 이 악기 나름이죠. 현대 레플리카 복제품 가운데는 이렇게 찰랑찰랑거리지 않고 진중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도 있습니다. 연주자의 힘도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영국 모음곡 6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811 소피에이츠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은 유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죠. 장마리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7의 6 루이스 오타비노 산토스의 바이올린 페터 반 헤이엔이 지휘하는 레 미파티의 연주입니다.

장마리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7회 6번 루이스 오타비노 산토스의 바이올린 페터 반 헤이헨이 주연한 레 미파티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 폴의 로망스 비플랫 장조 작품 번호 28 로잔 필리팡의 바이올린 줄리안 깽땡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폴의 로망스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8, 로잔느 필리팡의 바이올린, 줄랭 깽땡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뭐 낭만주의 시대 대작곡가 브람스는 이 오페라나 표제 음악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장르에서 훌륭한 명곡을 많이 남기고 있죠.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작품 번호 77의 D장조 하나만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곡의 진가는 다른 바이올린 협주곡하고 비교할 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역시 걸작 중에 걸작으로 베토벤과 멘델스존과 더불어서 3대 협주곡으로 불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3대 협주곡에 국한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요. 곡의 구조는 뭐 이렇다 할 만큼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베토벤의 협주곡과 구성이 유사하고요. 또 고전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또 구조 이외에 베토벤과 브람스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흡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D장조이고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람스의 색채가 다른 작품보다 약하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1악장 첫머리 1주제의 차분한 맛, 또 거기에 따르는 중후한 부분 등은 다른 작곡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 협주곡이 1878년에 완성됐다.

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1875년부터 5년 사이에 수많은 명작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비인을 중심으로 활약을 하면서 또 이 페르차흐 휴양지에 또 머물면서 작곡에 정말 열심히 임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오늘 연주는 뭐 하이페츠의 명연 중의 명연이죠. 면도날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치밀한 연주입니다. 연주 시간도 빠르고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뭐 치밀하고요. 연주 속도는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보다 대략 한 3, 4분 정도 빠르죠. 단지 빠르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하이페츠의 어떤 완벽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중 감상곡이었고요. 이어서 조지 프레데릭 핸델의 건반악기 모음곡 3번 D단초 핸델 작품으로 428 리자 스미르노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핸델의 건반악기 모음곡 3번 D단조, 핸델 작품 번호 428, 리자 스미르노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예 중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경제학자 허버트 스타인의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건 멈추게 된다. 지속될 수 없는 건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는 얘긴데요. 사람들이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믿을 때에도 이 스타인은 오히려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건 결국 멈추게 된다고 봤습니다. 끝없는 경쟁도, 계속되는 불행도, 영원할 것 같은 고통도, 그리고 반대로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행복 또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것도 결국은 멈추고 영원할 것 같던 것도 결국은 변하고 이렇게 언젠가는 모두 멈추거나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바로 스타일의 법칙인데요. 이 기록적인 폭염도 스타인의 법칙에서 벗어나진 못하겠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삶 역시 언젠가는 몸과 마음을 멈추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안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견디게 하는 희망일까요?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에서 겨울 2악장 라르고를 편곡한 노래였습니다. 크로스오버 작품이죠. 흐르는 강물을 인생과 꿈에 비유하면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평화로운 내일로 나아가자는 그런 가사의 노래였어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이 느껴지는 그 반주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질랜드 가수 헤일리 웨스턴라의 음성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그렇게 강물이 끝없이 흐르는 것처럼 모든 건 영원하지 않은 거겠죠. 진짜 생각해보면 모든 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불변의 법칙이 지금 우리 노날가족 여러분에겐 불안으로 다가올까요? 아님 거기서 희망을 느끼시나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희망일 것 같습니다. 너무 덥네요. 이게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아, 뭐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덥겠습니다만 아까 저랑 같은 생각하신 김유근님 그래요. 금요일 7일이 입춘입니다. 알게 모르게 계절은 정직하게 오고 또 가겠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말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끝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그러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좀 더 힘을 내보시죠. 7138 쓰시는 분, 뜨거운 날씨에 오늘 영원한 건 없다는 말이 희망으로 들립니다. 단비를 기다리며 새로운 한 주 인사드려요 하셨군요. 하셨고요. 최이룽님. 좋은 건 롱롱 타임, 안 좋은 건 베리 숏 타임이기를 바라고 바라옵니다.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건 다 가져가세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주 시작해봐요. 이영선님, 무더위에 출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날 제작진분들 하셨는데 다들요,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 서정호님, 이 말씀이시죠? 노날만 빼고 하고 하셨는데 모든 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 노날은 제외해 주시는 건가요? 뭐, 그쵸? 제가 진행하기 전에도 노날은 있었고 사실 굉장히 노래에 날기 위해 이 클래식 FM에서도 오래된 명곡 중에 명프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임한옥님, 오늘 오프닝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도 상통하는 듯하네요. 안 좋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상심하지 말고 잘될 때도 겸손해야죠. 아, 그리고 박명근님은 진짜 지금 더운데 계시는 거죠? 거기 진짜 여기보다 더 덥나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듣고 계신다고 한 30분 정도 듣는다고 하시니까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거기에 이 온도는 정말 우리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다음 곡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큰 가사의 노래예요. 후계 낭만주의로 가볼게요. 구스타프 말러의 아블레중 임조머 여름날의 교대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여름날 노래하던 뻐꾸기의 죽음으로 아 누가 여름날의 심심함을 달래줄까 슬퍼하는데 밤깨꼬리가 뒤를 이어 등장해서 지적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가사처럼 지금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를 이어서 귀뚜라미가 등장하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게롤트 후보의 피아노 연주

방금 들으신 곡 19, 20세기 덴마크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카를 닐센의 소머르상 여름 노래였어요. 시원한 북구의 여름날로 다녀와 봤습니다. 덴마크의 밝고 싱그러운 여름날의 자연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소프라노입니다. 솔베이그 크링글레 보튼의 음성이었고요. 마이코 마티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는 구스타프 말러의 가곡이었죠. 아플레숭 인저머, 여름날의 교대. 후에 말러 교향곡 제3번 사막장의 선율에 사용되기도 한 작품이었습니다.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우가 불렀고요. 게롤트 후보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기타 선율로 잠시 더위를 좀 잊어볼까요? 20세기 스페인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웨즈 협주곡 2악장의 이 아다지오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아랑웨즈 마빵세, 아랑웨즈 내 사랑. 이 로드리고가 직접 편곡을 했고요. 아내 빅토리아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 작품은 부부의 깊은 슬픔이 녹아있는 곡이기도 해요. 첫 아이를 잃고 아내마저 병상에 누웠을 때 이 빅토리아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부의 행복했던 신혼여행지 아랑웨즈 정원을 떠올리며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죠. 메조소프라노 수잔 맨저,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입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페즈 협주곡 2의 악장 아다지오의 가사를 붙인 노래였습니다. 아랑페즈 내 사랑. 메조소프라노 수잔 멘처가 불렀고요.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까 박명근님께서 아디스 아바바 에티오피아 공항에 계신다고 제가 그곳 날씨는 어떨까? 우리보다 더 더운가요? 궁금해했는데 현우진님이 아프리카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햇살이 따갑긴 해도 우리처럼 습하진 않아서 그늘만 가면 시원합니다. 부러운데요. 아프리카를 부러워할 줄이야. 아, 이원영님도 아디스아바바 지난해 6월 말 다녀왔는데 한국이 가마솥 칠 때 아프리카의 그곳은 겨울 시즌이라 시원했었던 추억 소환합니다 하셨어요. 저 진짜 약간 좀 모르는 소리 해도 되나요? 아프리카도 겨울 시즌이 있긴 있군요. 왠지 그냥 1년 365일 여름일 것만 같아서 야 진짜 아프리카를 부러워하게 될 줄이야. 서현숙님, 씩씩하신 우리 노날 가족분, 더워도 집안일은 견딜만 합니다. 여기 또 씩씩한 우리 살림꾼 이병윤님, 주말에 홍고추를 11바구니 따셨다고. 아니, 아무리 강원도라지만 안 더우셨나? 아이고, 근데 진짜 마음만큼은 풍족하시겠습니다. 김재명님, 이 무더위에 노래에 날개들 달고 훨훨 시원합니다 하셨는데 진짜 시원한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 로고 듣고요.

이 노래가 좀 안 끝나면 좀 시원하려나요? 비치 보이스의 쿠쿠모, 오늘은 더 킹스 싱어즈의 감미로운 달콤한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아, 그 영화 칵테일의 주제가잖아요. 이 톰 크루즈의 리즈 시절이 막 떠오르네요. 영화 장면 그 시원한 바다 하며 이 참 가사가 재미나요. 뭐 아루바 왜 계속 그 후렴구에 자메이카, 버뮤다, 바하마 막 계속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휴양지 이름을 열거하면서 지상 낙원 같은 가상의 섬 코코모로 연인과 함께 떠나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코코모가 여러분이 계신 곳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정말 이 노래도 오래됐네요. 1988년도 영화였고요. 칵테일이 또 그때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시원하겠죠, 지금?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 중에서 대표적인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인도 상인의 노래 Song of India. 주인공 사드코가 금고기를 낳기 위해서 항해할 때 함께하는 상인들이 저마다 고국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중에 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 코르넬리오스 마이스터가 지휘하는 빈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옙게니 오네긴 중에서 오네긴의 친구 렌스킨의 아리아였어요. 어디로 가버렸나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은. 이 오네긴과의 결투를 앞두고 이른 아침 불길한 예감으로 약혼녀 올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부르는 결국 유언이 돼버린 노래네요. 결국 그는 결투에서 목숨을 잃고 말죠. 테너 닐 슈코프, 제임스 리바인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 중에서 이국적인 이 동양의 정치가 녹아있는 아리아였습니다. 인도 상인의 노래 보내드렸어요.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가 불렀고요. 코르넬리우스 마이스터가 지휘하는 비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뱃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오리 민요인데요. 돌아오는 전사들을 환영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민요를 뉴질랜드 출신의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불렀습니다. 호야라, 너를 저라.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러시아어에서 가장 자주 쓰는 1000개의 단어 중 하나, 두시아. 우리말로는 영혼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죠.

러시아어 두시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의 영혼만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용서하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과 음악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참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러시아 로망스가 들려주는 건 화려한 사랑보다 잊지 못하는 사랑, 큰 기쁨보다는 오래 남는 그리움, 또 지나간 시간을 담담히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노래는 목소리로 부르지만 그 안에서 고백하는 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 푸시킨과 절친했던 서정시인 안톤 델비그 역시 한 인간의 영혼이 간직한 사랑과 기억을 노래한 시를 남겼습니다. 제목은 엘레지. 내 영혼아, 사랑하거나 차라리 죽고 싶어하던 그때, 욕망과 꿈들이 네 안에 가득 차 살아 숨쉬던 그때, 아직 난 삶이라는 잔에서 눈물을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그때 장미 화관을 쓰고 그림자의 나라로 떠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너희는 이토록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새겨졌는가. 젊음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여, 지나간 날들의 노래들이여. 산도 골짜기도 숲도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눈빛마저 난 모두 잊었건만 어찌하여 너희의 목소리만은 내 귀에 아직도 남아있는가. 비록 너희 안에 행복의 숨결이 살아있다 해도 너희는 내게 그 행복을 되돌려줄 수 없으리. 난 이미 흘러가버린 지난 세월 속에서 그 행복과 오래전 작별했노라. 그러니 제발 간절히 청하노니 잠든 내 영혼을 흔들지 말아다오. 그리고 그 두려운 말, 사랑이라는 이름만은 다시는 내 영혼에게 들려주지 말아다오. 이 마지막 구절, 사랑이라는 이름만은 다시는 내 영혼에게 들려주지 말아다오. 이 말은 사랑을 미워서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미 지나가버린 행복과 너무도 깊은 상처를 다시 불러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억을 다시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부탁에 가깝겠죠. 델비그가 이 시에 붙인 제목은 엘레지. 본래 상실과 슬픔을 노래하는 비가, 애가를 뜻하지만 그 의미가 넓어져서 지나간 사람과 청춘,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성찰을 담은 시와 음악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 델비그의 서정시에 작곡가 미하일 야코블레프가 곡을 붙인 러시아 로망스. 시의 첫행 그대로 제목으로 삼은 내 영혼아, 사랑하거나 차라리 죽고 싶어하던 그때, 가그다 두샤 프로실라시티입니다.

러시아 로망스, 내 영혼아 사랑하거나 차라리 죽고 싶어 하던 그때. 바리톤 드미트리 흐버로스톱스키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러시아에서 좀 시원하게 머물러 볼까요? 보리스 포민의 머나먼 길, 이 러시아 로망스에 프랑스어 가사를 붙였습니다. 레 땅 데 플레르, 아름다운 시절. 프랑스 가수 달리다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풀잎 썰고 흙 버무려 마주한 골목 끝 밥상. 봉숭아꽃 물들인 손에 붉은 마음 슬쩍 얹어놓고 죽은깨 그 아이 문득 보고 싶은 이 저녁. 이상수 시인의 사금팔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혹시 이 시를 읽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 골목, 그 소꿉놀이 밥상, 그리고 소꿉 친구가 떠오르진 않으셨는지요? 요즘 아이들이 자라면 떠오르는 추억은 좀 다르겠죠? 사금팔이를 주워다가 꽃잎, 풀잎으로 밥상을 차린 기억은 없어도 오늘의 아이들만이 나눠 가지는 추억이 또 있을 겁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쓰는 시 속에는 또 어떤 풍경이 담겨 있을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조혜진 작사, 우이섭 작곡, 유민희 편곡, 콩콩콩 콩나물.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소윤 어린이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조혜진 작사, 오희섭 작곡, 유민희 편곡, 콩콩콩 콩나물, 최소윤 어린이의 노래,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이상수 시인의 사금팔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사금팔이를 놓고 밥상을 차리던 소꿉놀이를 회상하면서 소꿉 친구를 생각하는 시였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지 못한다고 안타까운 마음 드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런데 또 그 아이들에겐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에겐 없는 그런 추억들이 쌓이고 있겠죠. 그 추억들을 살짝 엿보고 싶기도 하네요. 오늘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요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한나 작곡 함께 걷자 이어드리죠. 박유진의 해금과 박미연의 피리, 이창현의 장구장단입니다.

이정인 작곡 넉대 산조 가야금을 위한 해와 달 그리고 봉우리 들으셨습니다. 가야금 연주단 추노가이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한나 작곡 함께 걷자 들으셨어요. 박유진의 해금과 박미연의 피리, 이창현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모진 바람은 고갯길에 거세게 불고 빗줄기에 세찬 물길 건너기 어렵겠지. 여인 말 타고 오자니 얼마나 고달프겠나. 먼 데서 매일매일 걱정만 하네. 이 시는 조선 후기에 명필로 이름났던 인물 이광사가 유배지에서 쓴 것입니다. 때는 1756년 8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오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세찬 비바람이 닥쳤고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길이 염려되어 이런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서로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시절, 먼 길 오는 아들 걱정에 아버지는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요? 이때 아버지를 만나러 오기로 한 아들은 장남 긍익이었습니다.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을 쓴 실학자 이긍익이죠. 긍익을 기다리던 이광사는 험한 날씨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말이 시원치 않아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저런 걱정에 애가 탑니다. 유배를 와 있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아들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버지에게 바로 연락을 취할 수도 없으니 일정이 어쩔 수 없이 늦어지고 있다면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만 할까 싶네요. 이광사는 결국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도 하기 어렵네요. 이 시에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오늘은 오겠지 하면서 집 앞길을 수없이 내다보는데 어느덧 숲속이 어두워지면 마치 술에 취한 듯 무너지고 만다네.

오늘 천년의 향기 유은선 작곡 아버지의 노래 신현식의 아쟁과 강호중의 기타 강정화의 대금 강주희의 피리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원장현 작곡 유인일기 준비했는데요. 속세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대자연을 벗삼아서 자연과 함께 숨어 살아가는 사람의 독백을 표현한 곡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원장인의 대금과 최종관의 아쟁 안지영의 신디사이저 연주입니다.

원장현 작곡 유인일기 들으셨습니다. 원장현의 대금과 최종관의 하쟁, 안지영의 신디사이저 연주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서 김영재 작곡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순은의 해금, 원희를 지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유리예술단의 연주입니다.

김영재 작곡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듣고 왔습니다. 정수년의 해금, 원희를 지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유리예술단의 연주였습니다.

자신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혐오하게 되는 굴레에 빠진대. 그럴 때일수록 그냥 네 눈앞의 현재를 보라고 말하고 싶어. 당장의 걱정이라곤 다음 끼니? 어떻게 해야 다음 끼니에서 너를 더 잘 대접하는 것이 고민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당장 내 눈앞에 놓인 것을 보는 거야. 너의 과거들이 얼마나 고생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니? 백가희의 에세이, 누군가는 사랑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자기 혐오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닥친 일만 생각하라고, 다음 끼니 생각처럼 당장 해결해야 할 일만 생각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과거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이들은 너무 지나치게 들여다보다가 깊은 심연에 빠져들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한다는데요. 자신의 내면도 다른 사람들의 세상도 너무 골똘히 들여다보지 말고 잠시 거울을 보듯 차창 밖을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하듯 바라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쓴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하루도 지겹도록 똑같을 거야. 푸른빛 내일 같은 건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푸른빛은 너의 손에서 시작할 수 있어. 장담할게. 어떤 세계의 꿈을 꾸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잘 자.

수는 어찌하여 주야의 긋지 아니면 우리도 그치지 마라.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하리라. 조선시대 이황의 시 상생편곡 청산 들으셨습니다.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자아성찰에 끊임없이 정진하자는 의미가 담긴 곡인데요. 병시조 청산은을 새롭게 부른 곡이었어요. 오늘 끝음악 김동건 노래 월드뮤직 트리오 상생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FM 풍류마을 오늘도 우리 음악 우리 가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풍성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평소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각에 어디 계시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어디에서 듣고 계실지, 바닷가에 계실지, 혹은 숲이나 계곡일지, 아니면 이제 막 문을 닫는 미술관을 나서고 있을지 알 수 없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다채로운 모습으로 적당히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무렵, 그래서 각자의 다양한 경험이 모이는 저녁,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맛있게 구워지는 빵처럼 조금 부풀어 오르게 하는 저녁이어서 좋습니다. 나뭇잎도 바쁘고 매미도 바쁘고 논에서 익어가는 벼도 바쁘고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태양도 바쁜 계절. 자연은 바쁘지만 우리는 조금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느릿느릿 흘러가는 하루였기를. 그래서 평소에 지나쳤던 소중한 것을 눈에, 마음에 많이 담는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8월 3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과 두 번째 곡 바다 음악이었습니다. 첫 곡은 샹클로드 보렐리의 트럼펫 연주 콩세르토 드 라 메르 바다의 협주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 샤를르 트레네가 노래한 샹송 라 메르 바다였습니다. 조혜영 씨, 원래 새음 나오는 시간엔 집인데 오늘은 좀 늦게 가는 중 뜨겁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정말 뜨겁죠 요즘. 아, 7960번 쓰시는 분, 저는 육아휴직 중인 언니랑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갔다가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매일 진천에서 용인 오는 퇴근길에 듣다가 휴가 덕에 기사님이 운전해주는 버스 타고 놀다가 가는 길이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아주 시원한 연주입니다. 솔레아 카논이라는 제목인데요. 바헬베르 캐논을 변주해서 연주합니다. 플라멘코 기타리스트인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카를로스 고메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솔레아 카논이었습니다. 바엘베르 캐논을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구스타보 몬테사노, 카를로스 고메스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의 연주. 크로스오버의 명반이라고 할 수 있죠. 플라멩코 판타지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소연 씨, 시네뮤직 700회 축하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나요? 기현님 외모의 변천사도 잘 봤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서까지 축하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박용진 씨, 10일간의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뒤로 하고 지금 막 마산에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수고했다고, 평창에게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양석원님에게도 수고하셨다고 전하고 싶네요. 용평과 대관령 평창의 저녁별, 바람이 어제였는데 라고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죠? 왠지 연주자가 아니셨을까 싶은 사연인데요.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서 일을 하셨을지 또 궁금해지는 사연이기도 하네요. 박용진 씨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최호진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매년 맞이하는 여름이지만 갈수록 더 힘겹게 느껴지네요. 저녁이 돼도 식지 않는 뜨거운 열기에 뒤척이다가 신청곡 올리고 잠을 청해봅니다. 오늘도 열대야에 잠 못 드는 많은 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이나 택배 노동자, 무더위에 취약하신 분들과 청취자 모든 분들, 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해드릴 말씀을 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케니지의 음악이 듣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그리고 조지 벤슨이 피처링 했는데요. 인트로 부분에 기타 연주를 조지 벤슨이 해주었습니다. 썸머타임, 조지 거슈인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의 썸머타임을 전해드리죠. 괄호 뒤에 괄호 안에 with intro라고 되어 있어요. 인트로 부분에 조지 벤슨의 기타와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일종의 뭐랄까요? 즉흥 연주랄까요? 그런 인트로가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로드 맥큐언의 곡이었어요. 그가 음악을 맡았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뮤지컬 코미디 영화 주안나라는 1968년 영화를 위해서 쓴 곡이었습니다. Some August Day, 어느 8월의 어느 날이라는 곡이었어요. 로드 맥큐언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Summertime, 조지 거슈윈의 Summertime을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인트로 부분의 기타 연주 피처링을 조지 벤슨이 해주었습니다. 9472번 쓰시는 분, 제가 늘 타는 퇴근버스 1500번에도 센스쟁이 기사님이 계셨네요. 새음이 반갑게 들립니다. 저는 곧 내리지만 넘버 1421 기사님, 더운데 안전운전하시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새음은 퇴근길 필수 친구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네, 기사님 저도 감사의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9472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그렇죠? 7월 30일 갑작스럽게 전해졌던 부고가 있었습니다. 글렌 한사드. 이렇게 이름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까요? 아닐 것 같은데. 네, 음악 영화 원스의 그 남자 주인공이죠. 향년 56세였고 교통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를 기억하면서 영화 원스 OST에서 한 곡 전해드리죠. Falling Slowly,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마르케타 이글로바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한 곡이죠. 공동 작사 작곡했고요. 들어보시죠.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곡이었는데요. 벨기에 작가 모리스 메테헬링크의 희곡 펠레아스와 멜리상드를 무대에 올린 연극을 위해 작곡한 극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을 펠레아스와 멜리상드 모음곡 작품번호 80 가운데 프렐루드를 전해드렸는데요. 피아노와 스트링을 위한 편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토마스 올리만스, 네덜란드의 바리톤 가수죠. 그의 피아노 연주, 오늘은 그의 피아노 그리고 칸디다 톰슨이 이끄는 암스테르담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잔잔하고 아름다운 곡이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원스 OST에서 Falling Slowly,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의 듀오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생중계한다고, 얼마 안 있으면 생중계한다고 하네요. 아일랜드에서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영화 원스를 통해서 말이죠. 김효진 씨, 아일랜드에서 장례식 온라인 생중계한다네요. 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만큼 아일랜드에서 사랑 많이 받았던 음악인이었던 거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364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셨습니다. 여름밤 드라이브하며 별 보러 갈 때 자주 들려준 곡 함께 시원하게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진추하의 노래, 추억의 노래, 1970년대 곡을 청하셨어요. 부산입니다 하시면서 청하셨네요. 네, 영화 사랑의 스잔나.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 기억 모르시는 분하고 굉장히 확연하게 갈리겠는데요. 1976년 한국과 홍콩 합작 영화였죠. 이 진추화라는 가수이자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 그녀의 그런 일련의 영화들이 국내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녀가 부른 노래들도 주제가 또는 주제가 아닌 노래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사랑의 스잔나의 테마곡이죠. 주제가 One Summer Night.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진추화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했던 아비. 우리는 흔히 아비라고 하는데 중전타오, 종진도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캐니비죠. 진추화와 아비의 노래입니다.

70년대 중반 영화 사랑의 수잔나의 주제가 One Summer Night였습니다. 진추하와 아비의 듀엣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요. 음반 선물입니다. 독일의 어쿠스틱 재즈 밴드 Quadro Nuevo의 새 앨범 Inside the Island CD와 LP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과드로 누에보는 독일 출신의 멀티악기 연주자 물러 프란첼과 안드레아스 힌터세허가 베이스와 기타 연주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월드뮤직 밴드죠.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으면서 새 앨범에 그리스의 사모스 섬을 테마로 한 음악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리스 전통춤인 세이베키코 박자의 자작곡부터 하리스 알렉시오의 또탄고 티스네 펠리스를 편곡한 작품까지 11곡의 그리스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앨범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5분께는 LP를, 5분께는 CD를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 안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글에는 꼭 CD 혹은 LP 중에 원하는 음반 꼭 적어주시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음반 Quadro Nuevo의 Inside the Island 2025년 음반에서 한 곡 전해드리죠. Song for my Bazanaki 들어보시죠.

지중해 여름 휴가지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명소들이 여럿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서해안이나 스페인의 작은 섬들, 그리고 코르시카처럼 비교적 덜 알려진 휴양지를 찾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의 오를리 공항에서 코르시카행 비행기를 타면 1시간 40분 정도 뒤에 나폴레옹의 고향 아작시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코르시카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무척 거친 지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해안을 따라 숨겨진 비경이 많다고 하죠. 보니파시오 절벽에서 보는 코르시카의 노을은 빼어나게 아름답고 하이킹의 성지라는 GR20 트레일과 마레아마레 트레일을 찾는 여행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코르시카 섬에서 휴양지로 손꼽히는 장소는 포르토베키오의 팔롬바지아 해변과 산타 줄리아 해변이라고 하네요. 코르시카는 오랜 세월 제노바와 프랑스의 지배를 거치며 독특한 역사를 품게 된 섬입니다. 오랜 순환을 겪어온 땅일수록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깃발 같은 음악을 품고 있기 마련이지요. 남성 폴리포니의 전통이 강렬하게 이어지는 코르시카에는 많은 그룹과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도 베트루 구엘푸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베트루 구엘푸치가 몸담았던 코르시카의 대표적인 음악 그룹이 깐타 우포 블루 코르스였습니다. 코르시카인들은 노래하네 그런 뜻을 가진 깐타 우포 블루 코르스는 코르시카의 전통 폴리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룹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바로 이 깐타 우포 블루 코르스의 Viaggi입니다. Viaggi는 코르시카어로 여행, 여정이라는 뜻인데요.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를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깐타 우포 블루 코르스의 매력을 제대로 전해주는 곡이죠. 하지만 노래 속에 스며있는 코르시카인들의 여정은 부드러움 속에 묵직한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깐타 우포 블루 코르스가 들려주는 Viaggi 여정 들어보시죠.

우리는 바람을 찾아 떠나도록 태어난 사람들. 내일 짐을 싸둔 채로 살아가고 길 위에 분주함 한가운데 있네. 어떠한 흔들림이나 좌절도 우리를 쉽게 좌우하지 못하리. 우리는 떠나는 이들이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렇게 다시 만남의 포옹은 새로워지고 그렇게 희망은 다시금 울려 퍼지네. 이 여정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행기, 열차, 그리고 배들. 길가에 흐르는 노랫가락과 펼쳐지는 수십만 개의 풍경들. 가장 경이로운 꿈들과 간절한 열망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자 서사시. 우리는 떠나는 이들이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이 한 줄에는 코르시카 사람들이 보낸 세월이 겹쳐 보입니다. 그 긴 여정을 묵직한 이야기 대신 부드러운 화음으로 들려주는 것을 보면 코르시카 사람들은 역사를 노래로 기억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 같죠. 코르시카가 시인들의 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코르시카 그룹 깐타우포 블루 코르스, 코르시카인들은 노래하네, 그 팀이 들려준 비아지, 여정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You Stepped Out of a Dream이라는 곡이었어요. 주디 갈란드가 주연을 맡았던 1941년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에 흘렀던 노래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재즈 가수, 아주 젊은 재즈 가수입니다. 사마라 조이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The Story of Love라는 제목인데 원제 스페인어 제목은 Historia de un amor죠. 어느 사랑 이야기. 이 곡, 조지 쉬어링, 영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조지 쉬어링이 이끄는 조지 쉬어링 퀸테트의 라틴 앨범 라틴 레이스, 1958년 음반에서 전해드린 연주였습니다. 8014번 쓰시는 분, 정말 뜨거운 날이에요. 시원한 음악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이정혜 씨, 독일 크스펠트라는 작은 도시에서 들어요. 방학을 맞아 언니네 방문 중입니다. 항상 듣던 프로그램이라 이곳에서도 챙겨 듣고 있어요. 역시 오전에 들어도 좋은 선곡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뭐 심야에도 저녁에도 오전에도 언제든 좋죠. 그리고 그린 레몬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긴 휴식을 마치고 두바이 집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한 폭염 속으로 가는 거지만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내 집이 있는 곳이라 설레고 기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쁜 소녀님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십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처음 보시나 봐요. 그렇죠? 유튜브로 처음 접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이쁜 소녀님. 네. 이번에는 정현수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저는 화순초등학교 4학년 정나래입니다. 아, 하셨어요? 디즈니 영화 코코의 노래 기억해줘가 듣고 싶어요. 우리 엄마랑 제가 무척 좋아해서요. 참 우리 아빠도요. 라고. 네, 8월 1일이나 제 생일인 2일에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주말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정현수 4학년 학생, 정나래 4학년 학생이 네 부모님 아이디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정하신 곡 애니메이션 코코 OST에서 Remember Me 안소니 곤살레스와 나탈리아 라푸르카데가 노래합니다.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샹송이었어요. 8874번 쓰시는 분께서 누구와도 함께 들으면 친구가 되는 노래 지금 함께하는 모든 분과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청하셨고요. 그 전에 제목이 라미띠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샹송.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깐소네였죠.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였습니다. 이 곡은 AI 사랑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이 여름 해지는 하늘과 어울리는 신청곡 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정하셨던 곡 일몬도 세상.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애니메이션 코코 OST에서 Remember Me 안토니 군살레스와 나탈리아 라푸르카데의 듀오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7월 초였죠.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특집 중에 라이브 콘서트 때 나희경 씨와 함께 연주했던 기타리스트 박윤우의 곡을 전해드리죠. 작년에 발표한 오마주라는 음반 중에서 한 곡 전해드립니다. 직접 작곡한 곡인데요. 이 음반의 제목처럼 여러 곡이 여러 작곡가, 여러 음악가에게 헌정된 곡입니다. 그 가운데 제목이 Dear Johan, 요한에게라는 친애하는 요한에게라는 제목이에요. 누군지 금방 아시겠죠? 음악 들으시면 더 금방 아실 겁니다. 박윤우의 기타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메르세데스 소사의 목소리였죠. 알폰시나와 바다, 알폰시나 이엘마르였어요. 이 곡은 아리엘 라미레스가 작곡하고 펠릭스 루나가 작사한 곡이죠. 아르헨티나의 여성 시인 알폰시나 스토르니, 그녀가 난 잠을 자려 하네 라는 시를 남기고 바다로 걸어 들어갔죠. 46살이었던 1938년이었는데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은 노래입니다. 이 곡을 1969년에 만들어서 처음 부른 가수가 바로 메르세데스 소사예요. 그녀의 원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작곡자인 아리엘 라미레스의 피아노 연주도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스페인 카탈루니아 북동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북동부에 있는 그 바르셀로나가 있는 지역이죠. 카탈루니아 미뇨였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라. 미레우 엘 노스트레마르라는 곡이었어요. 카탈루니아 출신의 음악가 비올라다 감바 연주자인 요르디 사발의 아들이죠. 페란 사발이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박윤우의 기타 연주, 그가 작곡한 Dear Johan, 요한에게라는 곡. 요한 뒤에 뭐가 있을까요? 세바스티안 바흐가 있지 않을까요? 네, 4209번 쓰시는 분도 음악 들으시면서 혹시 바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셨나요? 박윤우 씨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긴 하겠지만, 확인은 하겠지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5136번 쓰시는 분, 서해 낙조입니다 하시면서 오늘 지금 시간인가 봐요. 그렇죠? 멋진 낙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음악 듣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드렸습니다. 6947번 쓰시는 분 문자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사악장 환희의 송가 신청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지낸 세월, 언젠가 신께서 주실 가슴 벅찬 환희를 생각하며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참고 인내하며 지낸 세월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긴 사연이 숨어 있을 것 같네요. 네, 6947번 쓰시는 분 음악 전해드리죠.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번호 125 가운데 사악장 피날레 환희의 송가 Ode to Joy 이 곡을 좀 짧게 편곡하고 연주한 버전입니다. 왈도 델 로스리오스가 편곡하고 지휘했고요. 마누엘 데 파이어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의 흐뭇한 시선이 가득한 휴가지 풍경. 파도가 철썩이는 바닷가 풍경을 볼 때 가끔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안녕달 작가의 할머니의 여름휴가라는 그림 책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죠. 할머니는 힘드셔서 같이 못 가. 할머니와 함께 휴가를 가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힘드셔서 못 간다는 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바다에서 주워온 소라를 보여주죠. 할머니 귀에 소라를 가져다가 바닷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아이는 할머니께 그 소라 고등을 선물로 드리고 떠났죠. 손자가 떠난 뒤 할머니는 불현듯 소라 고등 속 바다로 들어갑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 곁에 늘 함께 지내는 강아지도 눕고 바다 표범도 찾아와 눕고 평온한 바람도 슬쩍 지나갑니다. 그저 상상 속의 여름 휴가일 뿐인데 새하얀 할머니 얼굴과 몸은 그새 구릿빛으로 변해가죠. 이 그림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할머니가 소라고등 속 바닷가 상점에서 바닷바람 스위치를 구입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할머니 집에 오래된 선풍기는 돌아가다 말다 고장나기 직전인 상태였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온 할머니가 바닷가 상점에서 구입한 스위치를 딸깍 끼우니 아주 싱싱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언제든 할머니가 원할 때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보내주지요. 꽃무늬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일상을 함께하는 강아지와 어지간해서는 만나기 어려운 바다 표범과 나란히 누워 여름 휴가를 보내시던 할머니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닷가 상점에서 유일하게 사온 것이 바닷바람 스위치라는 건 더 좋았습니다. 현실 속 할머니는 힘들어서 바다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라고등 속 바다에서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데려올 수 있는 분이었죠. 수동적이고 지친 어르신이 아니라 바닷바람쯤 당신 손으로 데려올 수 있고 고장난 선풍기에 바닷바람 스위치도 직접 갈아 끼울 수 있는 능동적이고 멋진 분이었습니다. 바닷바람 버튼을 사오시는 어른이 많기를 바랍니다. 소라고등 속 바닷가로 당신만의 여름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많기를 바랍니다. 지친 우리 모두 그림책 속 할머니처럼 바닷바람 스위치를 데려와 앞으로도 한동안 시원하고 후련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 할머니의 여름휴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책 속에서처럼 여름휴가를 다녀오셨으면, 시원한 바닷바람도 데려오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 Where I Breathe 했는데요. 푸디토리움 김정범의 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스페인의 남성 연주 듀오 페텐 페텐 그리고 나탈리아 라푸르카데가 함께하는 곡 덴드라스 델 마르 바다 뒤에입니다.

페텐페텐과 나탈리아 라푸르카데가 함께한 덴트라스 델 마르, 바다 뒤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6월 15일 일본의 도쿄 초후 도호 가쿠엔 대학 문에스구 홀에서 열린 우어즐라 오펀스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프레데릭 잽스키의 프렌드쉽,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등이 연주됩니다. 현대음악 연주에 뛰어난 피아니스트 우어즐라 오펀스가 도쿄에서 특별한 리사이틀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출신의 연주자 우어즐라 오펀스는 특히 미국 현대음악 연주와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피아니스트인데요. 이번 도쿄 리사이틀에서 미국 작곡가 프레데릭 잽스키의 곡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입니다. 먼저 첫 곡은 잽스키의 말

1년 작품인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작곡된 프렌드십이라는 곡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없고 고립된 채 생활해야 했던 심정을 음악에 담아낸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 그리고 음악가들 사이의 우정, 그리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속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좀 하이든의 소나타를 연상시키는 곡입니다. 자, 그럼 프레드릭 잽스키의 프렌드십을 우어줄라 오펀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미국 작곡가 프레드릭 잽스키의 프렌드쉽을 들으셨습니다. 우어줄라 오펀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작년 6월 15일 도쿄 공연은 미국 작곡가 프레드릭 잽스키의 곡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도 한 곡 연주되는데요. 이번에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이고 또 대조적인 성격의 두 개 악장으로 된 것이 특징입니다. 어둠과 빛의 대비처럼 1악장과 2악장의 성격이 아주 다른데요. 1악장은 마이스토조의 서주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콘 브리오 앳 아파시오나토로 이어지는데 격정적인 리듬과 열정적인 표정이 드러난 곡입니다. 2악장은 아리에타, 즉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다지오 몰토 샘플리체의 칸타빌레로 되어 있고 변주 형식으로 된 곡인데요. 주제와 6개의 변주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베토벤의 후기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음역의 그 초월적인 트릴, 그러니까 두 개의 음을 빠르게 교대하는 그런 초월적인 트릴 주법도 나타납니다. 자, 그럼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번호 111 전악장을 우어줄라 오펀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번호 111 전악장을 우어줄라 오펀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6월 15일 일본의 도쿄 초후 도호 가쿠엔 대학 문에스구 홀에서 열린 우어줄라 오펀스의 리사이틀 실황 듣고 계신데요. 주로 현대음악 연주에 뛰어난 피아니스트 우어줄라 오펀스는 이번 도쿄 공연에서 미국 작곡가 프레드릭 잽스키의 곡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 서두에 잽스키의 프렌드십이라는 곡을 연주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잽스키의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곡을 연주합니다. 네, 곡 제목에서부터 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작곡가 프레드릭 잽스키의 곡들은 강한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동운동이라든지 인권, 억압, 저항 등의 사회적인 주제를 음악으로 표현해 왔는데요. 이제 들으실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곡은 세르히오 오르테가의 혁명가 선율을 바탕으로 한 36개의 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특히

피아노 레퍼토리 중에서도 모던 클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곡입니다. 자, 그럼 프레드릭 쉐프스키의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를 우어줄라 우펀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미국 작곡가 프레드릭 잽스키의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우어줄라 오펀스였고요. 작년 6월 15일 일본의 도쿄 초후 도호가쿠엔 대학 모네스구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소나타 F단조 작품 120의 1번 중에 1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2악장 안단테 운포코 아다지오 들으시겠습니다. 비올라 연주의 바바라 웨스트팔 피아노 연주의 우어줄라 오펀스입니다.

브람스의 소나타 F단조 작품 번호 120-1 중에 1악장과 2악장을 바바라 웨스트팔의 비올라 연주, 우어즐라 오펀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어릴 적 한 번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 보려던 장난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엉뚱한 엇나감이 그저 재미있었던 때였죠. 계단을 오르듯 오르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알게 됩니다. 분명 앞으로 걷고 있는데 몸은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한 걸음을 올라서면 에스컬레이터도 한 걸음을 내려옵니다. 조금만 속도가 늦어져도 애써 올랐던 만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걷는다고 해서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계속 위로 위로 발을 번갈아 들어올려 오르지 않으면 그 위치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세상은 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 같고 또 애쓴 만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계속 그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누군가는 쏟아지는 계단을 밟고 더 부지런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낙초시 금수연곡 안골포입니다. 바리톤 박수길의 노래입니다.

이목경 씨 윤교생곡 등꽃의 노래 소프라노 박계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낙초시 금수연곡 안골포였는데요. 바리톤 박수길이었습니다. 양중혜 씨 변운곡 떠나가는 배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정지용 씨 채동선곡 고향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양중애 씨 변혼곡 떠나가는 배,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정지용 씨 최동선곡 고향,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은상 씨 김동진곡 가고파, 오늘 준비한 끝곡입니다. 대우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백일홍 나무에 꽃이 피었다. 백일 동안 핀다는 백일홍이 피었다. 백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떠올려본다. 길었던 머리를 짧게, 혹은 이미 짧은 머리를 더 짧게 자를 수도 있다. 헤어진 연인의 귀에서 온 다시 시작하자는 전화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고, 뜻밖의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다. 이사나 이직이나 퇴사를 결정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기원하는 백일 기도를 할 수도 있다. 매일 새롭게 들은 음악 제목을 100개까지 적은 음악 노트나 하루에 한 장씩 100장의 특별한 사진을 모은 사진첩을 만들 수도 있다. 100일 동안 뭐라도 새롭게 해보라고 백일홍 나무에 꽃이 피었다. 100일 동안 핀다는 백일홍이 피었다.

백일홍나무의 다른 이름이 배롱나무입니다. 한 해살이 풀꽃인 백일홍과는 또 다른 꽃이고 나무입니다. 배롱나무는 줄기를 긁으면 나무 끝에 가지와 잎이 흔들린다고 해서 간지럼나무로도 불립니다. 그런 백일홍나무 같은 예민한 손끝으로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신다면 계획한 모든 일들 뭐라도 해낼 수 있는 백일이 될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마태 순환곡 바흐 작품 번호 244 중에서 베이스 아리아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당신을 받아들이니 패션이라는 편곡 프란시스 고야의 기타와 음악이었습니다. 그의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늘 열려 있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근래 또 늘고 있습니다. 새싹이십니다. 2231번. 처음으로 용기 내어 문자를 보냅니다. 고3 아들을 데리러 갈 때마다 차에서 당밤을 듣는데 하루의 피로를 가시게 하는 매력이 있는 방송인 듯해서 요즘 너무 즐겁게 아들을 데리러 간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곡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저희 피로뿐만 아니라 저희 또 합격 방송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 그 학원 등하원 하시는 분들이 차에서 기다리시면서 혹은 데리러 올 때 데리러 갈 때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처음 용기 내서 문자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용기 낼 일은 정말 많습니다. 뭐 문자 하나에 이렇게 용기 내실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 우리 231번의 그 사연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3 아드님 반년 정도 고생하시면 우리 231번께서 여유로운 당신의 밤과 음악 청취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온한 청취를 위해서 저희가 아드님 합격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더운데 본인도 건강 잘 챙기시는 수원메이트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싹이시고요. 첫 문자입니다. 가미영씨. 열대로 지친 여름밤 당밤의 음악들로 설렘과 시원함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아주 시원한 그런 음악들 많이 준비했었고 이번 주까지는 계속 열대야와 더위로 한반도가 들끓는다고 하는데요. 또 시원한 음악들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음악이지만 시원한 느낌을 가져오는 곡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안종호 PD에게는 아직 12척의 곡들이 남아있습니다. 열대야 당신의 밤과 음악과 함께 잘 견뎌보시죠. 핸드폰 뒷번호 5469번. 제주에 살면 여름휴가 따로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주 입도한 지 딱 9년이 됩니다. 이쯤 되니 육지로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들지만 오늘처럼 바닷가에서 멋진 해지는 하늘 보고 온 날에는 그런 마음이 스르르 사라진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두 번에 걸쳐서 좀 길게 제주 생활을 해봤는데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바다가 가깝다도 아니었고 석양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이면 석양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노을만 바라보면 하루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어서 노을을 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입도하신 지 9년이신데 생활이 다 수월하진 않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운 제주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1607번. 평소에 공부하며 듣다가 오늘은 헬스 끝나고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다 보니 이래저래 힘에 부치는데 항상 좋은 선곡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헬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뻔한 얘기지만 또 이게 정답입니다. 체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요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일을 도모하는데 기본은 체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준비 중이시죠?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시간 되시면 원하시는 회사 세 곳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우리 1607번께 어울리는 곳으로 준비합니다.

미래의 나의 가치를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또 이 달리기를 하시면서 당신의 방구와 막 듣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더워져서 이 밤늦게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7663번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이제 8월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면서 나 혼자 하프마라톤을 하고 왔습니다. 더위도 다 부수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적어주셨는데 보통 이럴 때는 같이 뛰는 그런 메이트들이 있거나 동호회 분들이 뛰게 되는데 혼자 마라톤을 한다는 건 참 외롭고 힘든 일인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더위에 20km 걷기도 힘든데 대단합니다. 3674번 협디님 봄부터 밤운동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막 달리고 흠뻑 젖은 몸으로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듣습니다. 언제나 저를 쓰담쓰담 해주는 것 같은 오프닝과 음악 협디님의 진행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은 때는 밤이나 새벽 그것도 뭐 아주 이른 새벽에 달리셔야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들으시면서 혹은 끝나고 듣는 러너분들 응원하겠습니다. 0504번께서 오늘 아이와 과천과학관에 갔다가 천체투영관에 가서 보이조호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이미 태양계 밖으로 나가버리고선 희미한 전파를 지구로 보내면서 존재하고 있는 그 물체에게 무섭겠다며 조금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흐의 음악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보이저 1호 하면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 떠오르죠.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약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서 태양계를 바라보면서 가족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안에서 지구는 햇빛 사이에 걸린 정말 한 픽셀도 안 되는 작은 푸른 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의 제안으로 촬영이 됐고요. 인간의 거대함, 우리 세계가 얼마나 작고 또 연약한지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이 촬영 직후에 보이저 1호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카메라를 영구적으로 껐죠. 저는 뭐 이 이야기부터 보이저 1호가 어느 순간부터 생물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은 쓸쓸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지는 사람처럼 말이죠. 신청하신 음악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작품집 2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70입니다. 키 숫자를 해서 하프시코드입니다.

살얼음이 살짝살짝 깨지면서 바스락거리는 것 같은 느낌의 악기. 합시코드의 음악 두 곡, 그리고 둘 다 바흐의 음악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평균율 클라비오 작품집 2번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70, 키스자르스 합시코드 연주였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프랑스 모음곡 4번 E플랫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5 중에서 1곡 알르망드,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합시코드였습니다. 4231번, 야근하면서 혹은 집으로 가는 길에 듣습니다. 오늘은 당번 마치는 시간쯤 퇴근길이 되겠네요. 모차르트의 음악 언제라도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월요일 야근은 더 힘들고 쓸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근이 아니시기를 바라면서 신청하신 음악,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퀘일번호 488 중에서 1악장 알렉으로 보내드립니다. 조재혁의 피아노, 한스 그라프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야근 후에 퇴근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우시기를 바라면서 4231번께 보내는 음악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의 의장추 괴열번호 48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조재혁의 피아노 한스 크라프트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인선미 씨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미국 스테이츠 보로우에서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과 함께하면서 고독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만족스럽고 즐거우며 교훈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또 위스덤 오브 모리에서 이 책의 내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 스테이츠 브로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조지아주 벌로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책은 이 모리 슈워츠의 삶과 또 노아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The Wisdom of 모리였는데요. 노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보내고 계신 분들은 든든한 삶의 철학적 어떤 근간, 기반이 되어줄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하신 음악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2악장 라르게토와 3악장 알레그레토 보내드립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주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헬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중에서 2악장과 3악장이었습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현숙 씨, 상현님, 우리 가족은 야근 가족이랍니다. 남편도 야근, 사위도 제강회사 용광로 옆에서 제품 검수하고, 며느리는 대학병원 간호사. 홀로 있는 이 시간에 듣는 당범은 매일의 선물입니다. 병원에서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 며느리한테 음악 보내주고 싶습니다. 선곡은 안피디님께 맡길게요 하셨는데, 이 삶의 애환을 그린 KBS 1일 연속극 제목 같습니다. 야근 가족. 야근이라는 게 사실 인체 리듬을 위배하는 일이라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더더욱 말이죠. 이현숙 씨는 이 당신의 방과 음악 들으시면서 야근 가족을 관리하는 야전사령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간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겠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소마트리오입니다.

오직 하루, 블로트엔독이었습니다. 오게 크발바인의 첼로, 이베르 클라이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이현숙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소마 트리오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도시 이론가인 앤디 메리필드의 여행기, 당나귀의 지혜, 혼돈의 세상에서 평온함을 찾기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이제는 휴가 여행을 갈 때 반려동물을 데리고 떠나는 일 흔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한편으론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당나귀라면 동행이 쉽진 않겠죠. 앤디 메리필드는 도시를 연구하고 말하는 도시 이론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연주의자처럼 당나귀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교통수단이나 짐꾼 삼아 데리고 다닌 게 아닙니다. 엄연한 여행 동반자이자 친구로, 때론 스승 삼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 여행에 대해서 앤디 메리필드는 우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더 뉴욕의 보도에서 앞사람을 밀면서 걷고 있지 않으며 차에 앉아 스트레스를 가득 받고 있지도 않고 꽉 막힌 고속도로 한가운데 갇혀있지도 않다. 흙으로 뒤덮인 길을 당나귀와 걸어가는 일은 도시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정확한 발걸음의 리듬을 즐기는 데서 나오는 선물이다. 느릿느릿 더 멀리 걸어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되게 하는, 그래서 모든 빛나는 충만함으로 연결되게 하는 선물.

앤디 메리필드가 함께 여행 다닌 당나귀는 친구의 당나귀였는데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부예입니다. 둘이 함께 여행한 곳은 남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기엔 여행지의 풍광보다 당나귀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인지에 대한 감탄과 찬사가 더 많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당나귀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 그들과 지내다 보면 모든 일이 조용하고 정연하게 진행된다. 그들의 시선에는 잊을 수 없는 순수함이 있다. 그들의 평온함에 잠겨 있다 보면 평온함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깨닫게 된다. 당나귀와 함께 있으면 당나귀의 행동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 멈추었다 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바심과 좌절감, 싸우고 싶은 충동, 앞차를 추월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메리필드는 당나귀들은 친구를 좋아해서인지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고 산에 올라온 조그만 귀를 가진 불청객이 옆에 있어도 그다지 꺼리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드물겠지만 어디서든 당나귀를 만나면 좋은 친구나 스승을 만난 듯 반갑고 친근할 것 같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도시 이론가 앤디 메리필드의 여행기 당나귀의 지혜 속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깡뚤루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중에 2번 바일레로 목동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페데리카 폰 스타데의 음성,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자동으로 푸른색의 시원한 포스터 돌고래 한 마리가 점프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릭 베송의 영화죠. 그랑블루 OST 중에서 더 빅 블루 오버처였습니다. 아마 국내 개봉이 93년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기억하십니까? 이 포스터를 판매하고 또 방에다가 붙여놓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포스터들을 살펴보면 같은 윗 배송 감독의 작품이죠. 뭐 레옹이나 또 레드포드 감독의 흐르는 강물처럼 포스터 기억하실 거고요. 키어슬롭스키의 레드, 화이트, 블루 추억의 포스터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시원한 그런 포스터 그랑블루 영화의 포스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에릭 세라 오리지널 스코어로 함께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원한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발키레의 기행,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입니다.

바그너의 발키리의 기행에 이어서 이제는 뭐 클래식 음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영화 음악이었고요.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긴장과 이 서늘함이 느껴지는 음악,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 중에서 임페리얼 마치 제국의 행진,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스타워즈 중에서 또 한 곡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이 1980년에 제작된 영화죠. 이 5편 제국의 역습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담은, 하지만 20년도 더 지난 2002년도에 만들어진 에피소드 이 클론의 습격 중에서 사랑의 테마 준비했습니다. 아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아트 오케스트라입니다.

엘머 번스타인의 음악, 영화 순수의 시대 중에서 메인 테마였습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였고요. 전에 함께한 음악,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 중에 사랑의 테마, Across the Stars였습니다. 아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아츠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58년 레코딩입니다.